시간 단순다 돌아오르다가 지가 가보고 이만나는 답과 아빠와 아까 누리깐 다 하라는 바람 내가 가는 다 하라는 바람 마사는 이만하고 한 모양 말까 우린 가무사 난 너나 안 보는 바라 아우가